0: 소리하는 미국사.
1: 소리하는 건?
0: Delta Arden and right away. 3 Charles David 0, 674, on a black mercury.
1: 10-4.